뜨면 유난히 불덮여줘.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무 추워. 우스워 보이기 싫어서 핑계를 빼고 누워. 언제나 불안 속에 살아 뜨거워. 그래서 내게 보내나봐 차가운 시선. 이 세상 어디도 날 위한 곳은 없어. 도망치듯 집으로 두 발을 움직여. Stop it, going no more. 그만 닫고 일어서 주저앉아 너무 부행.

숨이 턱 하고 막혀 천장은 왜 이리 낮아고 있는지 아늑하다 꽃들 하는데 나는 동의 못해 끝없이 이어지는 우주가 오히려 아늑해.

0: 우리를 세상 치우침으로 외면했었던 우리를 하늘이 그 대신 지른
1: 갑작스럽게 나타나 갑작스레 사라져 4분이 줄여 밟고 간 내 맘은 옅어져 밤안개처럼 왜

수백 번은 본 듯한 이 뻔한 장면들인데 왜 난 가슴을 졸이는지 우리 시작에 했던 많은 약속들 바빠서 잊은 건지 아님 벌써 잊기 바쁜 건지

어쩌면 너와 난 저 프레임부터 결말이 예정된 미친 슈레이드. 어쩌면 너와 난 저 씬부터 마지막을 향해 행진. This is our last.

그대로 보기 시작해. 외로워지는 지름길인데, 괴로워지는 기름칠인데, 꿈을 잃거나 이루거나 그 다음 날을 다시 살아가잖아. 걱정하지 마, 이 모든 게 꿈이야.

늦고슬 아직 늦고슬 아직 뱃살이 늦잠을 자는 생인 게 뱃살이 일러주지 않으면 안직도 늦잠 자는 드릇국과 어욱도 인치기 일어난 간질간질 눈 비비고 고랑서 팔만이도 팔랑팔랑 보름과 질도랑 아직 모실 가는디 뭔가 보는 질레요.

와아아아이 갑갑한 이 세상 속 홀로 여기 남아 내 삶 속에서 반틈 뒤집어낸 너가 나가는 걸 보고 있어 시간은 여전히 너무나 빠른 또 우리에게는 색다른 그 공허함마저 있다 좀 들어보라고 내 말 날 선단을 골라 또 자르시 그 두둥강 나버린 마음을 꿰맬 수 없어